0: 字写得咁叻嘅咧？
1: 赞佢啊，懒得意。嗱，咁你快啲换嗰件长衫。
0: 换长衫。
1: 玩住龙田鸡。
0: 田鸡。
1: 代表我同阿爹拜寿啦。
0: 得啦得啦，我而家去。
1: 你仲唔去？
0: 咦？乜你唔去呀？
1: 我都系唔去咯。
0: 我一。